0: 军长，北南了，喝不下去？酒吗？喝不下去可以不喝了。参谋长给你打电话问你要兵，你一句困难，这兵就不掉了。 你拿他说话当放屁！来来来来，你坐军长这个位置，来来来来来，军长让我喝酒，我就喝酒。 军长让我调兵，我就调兵。没兵，我张建阳亲自上。제기라는데 줄 바뀌었고 중대 하나가 날아갔어.
1: 야, 내 쌀밥에 김치 준비라고 몇 번을 얘기해? 아니 한국군 2사단 보급부장이 씨. 미국이냐?
2: 미국이었으면 좋겠다. 형, 미 국군이 포탄 지원을 늦게 해주는데 왜 그런 줄 알아?
1: 왜 그러는데?
3: 놈들 후방 병창선을 봉쇄하던 포화가 모두 사라졌어.
2: 어떻게 우리가 갱도 아닌 놈들을 치냐고! 소령 김인표. 고사표 중대장인데 혹시 여기 올라오라고 시켰어?
1: 어. 중공군 새끼들은 갱도만 있지 전투기가 없거든.
2: 그래서 고사포를 배치하겠다

0: 捧住扶正木兰，
1: 。
2: 所长，一共找到四个高射击枪隐藏点。
3: 叶子，即刻联系其他观察所，交叉核实。
4: 是。
3: 小王，马上通知炮兵指挥所，待命。
5: 是。
4: 指挥所。
3: 哎，文杰，
6: 文杰，
3: 同志，
4: 文杰，
3: 文杰同志，
6: 同志，
4: 文杰，
3: 哎，不起来，文杰同志。
7: Please show you 5 minutes. Shoot out their eyes.
3: 아이씨 미친놈, 누가 왜 소리로?
8: 아, 누가 뜬다 그래.